어머 씨의 권통마 깨카이 어머 씨는 아브라카레 뚱이야 아마 토마카리 부리 바헤미 소로 Wereke mpopaka kwa reshima ya masyaranha hai kamwamva kamvandre wetu.